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8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고년 8월 18일의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소지원과 당국강은 민족단결진보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9월 24일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정부 당조서기이며 시정부 대리시장인 당국강의 주최하에 19기 도나시인민정부 제46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9월 23일 시당위 서기 소지원은 민족단결진보 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소지원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이라는 이한 주선을 단단히 틀어주고 민족단결 사업에 정력을 기울이며 꾸준히 사업함으로써 민족단결의 꽃이 도나대지에서 지속적으로 피어나고 항상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지원의 선으로 바레가 애민사회구역과 육정산 문화관광구에 가서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정황회보를 청취했습니다. 애민사회구역에서 전개한 법치 기반을 함께 구축하고 단결 도나를 함께 건설하자는 주제 계열 활동이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둔 정황을 묘해한 소지원은 사회구역의 사업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소지원은 사회구역은 민족단결진보사업의 마지막 1km일 뿐만 아니라 기층의 주요 진지이기에 기층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참답게 건설하고 잘 활용해야 하는데 실정에 알맞고 민심을 응집할 수 있으며 군중들이 즐기는 선전교육활동을 상시화적으로 전개해 각 민족 군중들의 소통 교류 융합을 부단히 추진하고 수족처럼 친밀하고 서로 지키며 돕는 깊고 두터운 정이 기층에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육정산 문화관광구에서 소지원은 풍경구의 문화관광 더하기 민족단결 융합추진 정황에 관한 회보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풍경구는 주선을 밀접히 둘러싸고 내부와 외부를 함께 고려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내부로는 대오의 사상교육을 강화해 사상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대외로는 문화관광창구를 잘 활용하며 특색 주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지원은 또 관광구가 광범위한 관광객들이 관광을 즐기는 과정에서 몰입식으로 단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침윤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작법과 취득한 성과에 대해 충분한 긍정을 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소지원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문화관광 진지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야 하는데 풍경구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선전 형식을 혁신하고 활동 내용을 풍부히 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문화관광 발전의 매개고리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대오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광 창구를 충분히 활용하며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해 관광객들로 하여금 관광을 즐기는 과정에서 민족 단결 이념을 1층 강화하도록 하고 민족 단결 선전 복사면과 영향력을 부단히 확대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부장인 류국권이 조사 연구를 함께했습니다. 9월 23일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정부 당조서기이며 시정부 대리시장인 당국강은 민족단결진보선전을 활동 전개 정황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조사 연구 과정에서 당국강은 선전 방식을 혁신하고 활동 운반체를 1층 풍부히 하며 민족단결진보사업 기반을 부단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제2실험소학교에서 당국강은 학교의 민족단결 문화진지, 기능교실 건설을 살펴보면서 학교 운영규모, 교원대오 건설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학교 민족단결 주제교육, 과당융합교학, 교정주제실천활동 등 방면의 사업회보를 청취하고 나서 학교는 인재양성 주진지를 잘 활용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교육의 전반 과정에 관통시켜야 하는데 주제반회, 특색실천 등 운반체를 바탕으로 각 민족 소년 아동들이 서로 알고 친해지며 융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가 림원 사회구역에서 당국강은 사회구역 당원 군중 봉사 중심을 방문하고 편민 봉사대청, 문화활동실 등 다공능 장소들을 참관하며 가두, 사회구역 진지건설, 민족단결 선전을 활동 전개, 각 민족 군중 봉사 보장 등 관련 사업에 관한 소개를 청취했습니다. 당국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회구역의 실제 정황에 따라 주민들이 즐기는 선전 강연과 문화 실천 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해 민족 단결 리념이 천가 만호에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정성껏 각 민족 군중들을 위한 편민봉사 사업을 잘해야 하는데 군중들이 관심하는 문제를 제때에 답변해주고 각 민족 군중들이 함께 거주하고 함께 학습하며 함께 사업하고 함께 향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 형체가 있고 느낌이 있으며 성과가 있도록 하고 민족 단결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월 24일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정부 당조서기이며 시정부 대리시장인 당국강의 주최하에 19기 도나시인민정부 제46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제12법 실시조례 제강을 전달학습하고 도나시 2026-2027 겨울철 열공급 보장사업 추진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도나시 도시 열공급 질 향상 능률 제고 행동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는 재해 예방, 투자 유치, 안전 생산 등 사업에 대해 일련의 포치를 했습니다. 각 단위는 회의 요구와 대조하며 안전 미션을 굳게 지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대상 건설, 민생 보장 등 중점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주고 각 항 포치가 애누르 없이 실체에 시달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성정부 상무회의는 재정관리, 열공급 보장, 위험 예방 등 사업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포치를 했는데 각 단위는 실제와 결부하며 정치 업적관 학습, 재정관리, 열공급 질 향상 등 관련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의 구체적인 요구를 참답게 파악해야 하는데 신청 규정을 세분화하고 처리 제도를 완벽화하며 감독 지도를 강화하고 의법 행정 수준을 확실히 제고해야 합니다. 겨울철 열공급 사업은 천가 만호와 관련되는 민생 사업입니다. 당장 열공급 시기가 곧 다가오기에 주택건설국은 열공급 전단계 계획 준비, 시설 점검, 석탄 비축, 응급 보장 등 중점 고리를 억세게 틀어주고 사업 임무를 세분화하며 주체 책임을 실체에 시달하고 전력으로 도시농촌 열공급 질 향상과 능률 제고 행동이 확실하게 실시되고 시민 군중들이 따뜻하게 겨울철을 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9기 도나시 인민정부 제46차 회의가 결석된 후 또 도나시 2026년도 제4차 안전생산위원회 구성인원 전원 확대 회의 및 소방사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시당위 부서기이며 시정부 당조서기이며 시정부 대리시장인 당국강은 연초일에 전시 안전생산과 소방사업은 확실하게 성과를 거두고 형세는 총체적으로 온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은 안전생산 미선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분관 영역의 안전생산 책임을 견결히 짊어져야 합니다. 추석과 국경절 연휴 기간, 삼림 방화, 공사 기한, 관광 성수기, 농촌 추수 등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기에 안전생산 압력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통운수, 관광안전, 소방안전, 생산시공 등 중점 영역과 뚜렷한 문제를 초점으로 전면적인 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4분기 각항 사업의 안전과 안정을 담보해야 합니다. 각급 각 부문 제일 책임자는 제일 책임자의 책임을 참답게 이행해야 하는데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필수를 엄격히 시달하고 발견한 문제 우환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관리 방식으로 자체로 위험을 판단하고 자체로 우환을 조사 제거하며 즉시 조사 정돈을 해야 합니다. 시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통일적인 계획 지령과 감독 지도 검사를 강화해야 하는데 개정 진도를 검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효과도 검사하며 안전생산 미선을 굳게 지키고 인민군중들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도난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妄想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1: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